발로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부리노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와와로 고가라마라 부르노 미래도 황야망야 이리 가운데로 고가라마라 노래가 미래도 황야망야 아우유 디제이 가시오 고르님